동안 동안 바 마니뿌리 필름 되기 칸 갇잡아 이셔이싱 마탕 마탕 따비리 아덤나 타롬 따비리 바수의 아카스바니 임팔드기니 하우직 산독자리 쿵강기 타오롬

이 녀석을 누리보와 클래시 멍펑내방 안그도리가라. 올 에이즈 호마시기 눈이 타기마시 오리바 오자지 아마리 오자 메레이나 마코이기 까나라 이들이 칸나 힝리 누가 호마시기 쇼크나바기다 막대디 마코이기 레이즈바 뽐나마 까톡리 아이나 매니저라 모이나 마코이니 기쁜 시마티 가시 농아이바기 미녹다 만두나 뿐나 행민나 한바나 에이 아줌마 이타오이가네 마코에게 호우키바 본시 콩시아트 아이네 강나바 티겟바다 아마디 아이기 아빠한바시 빵톡나바 호나바다 호우크라바 본시기 땅각싱 능싱가누야데

0: 예? 아이 자나 탕나나 먹고 비가 안다 채막하셔.
1: 아, 살. 아이 핵대 채막이.
0: 아, 야래 야래 야래. 아이 좀 채막해. 나 고에니 까리까리 노 카나바야 바타나바야 바타나라 뭐. 아, 레게네 바샤.
2: 아, 살.
0: 아, 까리까리 노 브린다가 타나라 먹고.
2: 아, 허샤. 브린다. 봄 핵폭하이번 미뚜덕이 운덕히다버도 나시 운하리시나 아한 보니까.
1: 호이. 누가이 비리브라.
2: 나이톰 힝바푼시다. 누가이 비리브라 하이보 왕시보.
1: 아, 까리 오이나 항저 하이리노.
2: 누시.
1: 아, 누시. 아, 누시 하이시보. 가나노. 아, 이나마로.
2: 아, 누가이 키드레다. 운톡 운톡 봐. 만능마망 히타다다나. 아, 박항기보. 이나말레이나그라.
1: 호, 박항 하이시보. 자기 개아다기나 가야 파바 징게.
2: 아이네 콤바다 와가다 보 왕항리바 낭부 이기까나노
1: 호 아이세 박항 한울람자 마기 누시바다 자랑나라바 삭담도 옹제리바 미삭 아마네
2: 까리 콤마가 와로신 부르까다 보노 캉자들 아도벤다 아이 낭부 터무 시행은
1: 아 리겔 에바자 나나 나트나 상곰자 누하이바 파우로 아마수레이바니코 아이 살기만 악다
2: 브린다

홍측 다비리 외남 군제소리 대비는 삭바 군웅이서이다 박항레이사 공굴 리너버기마다 아돔노 동안 바마클만 텔기 타오름가야

홍색 따비리 공처책이 와리니 토로무시다 강아범 보르머니싱 티에터 아마디 필름 아티스트 르네나 소셜 워커 뮤에시가의 거기 미후 상라범 데이브전드라 서마가 우나드노와이바타이 사바기 아한바 사룩 토롬부톡비 농톰범 로마

고돌게 훔수보들로 컷절이버 이세에시 보스카르키 쿠탕다 칸비르퍼 이세니 로이브다리 따라주 필무스드기 부스바라니에마디 만다키니 아니게 본부 건절다 비케 판지메임나 세링바 란비 타우나나 세반바 필미세니 칸비르클리베싱 상기타 손밀라 리킴발라 메리나 수미타 나모사키 ranjita amati supriya laipham di ibiraktre mathang isai khanbirak pamatam da laipham ibirakna ba khanganjari

그돌기 말이 수베델라 코처리바 필름 범블라스 건젤다 부스파라니 세링바 나렌드라닝 엄바 세반바 사골 샘 디젠드라 칸비르클리바 이로이 샘바드기 베바미나웅사 타미나시

동안 동안 바 마칼 마텔기 더럼 싱어시 따비 기브글 레나나 하우직 누미당기 뿡 따라 마카이 따리 응시기 강라 채널기 더럼 파링 루신 전화부기 뿡자 요럭리 하이엥 칼렌기 군 망아니 판 발레 바 포포누미 메기 땅 따라니 토이 아유기 뿡 망아 마카이 따바 마탐다 강라 채널기 더럼 파링 미디엄 웹 미터 소흠니 푸데스믹 아마 킬허르사니 판 마르푸니 토이다 아무카나 산둑사그니 Matamadu Fawatangi Tabiribasing Dagi Kainaya Thang Nijari Pinabirasi Jai Hind.